0: 是凶手了。快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里走！往
1: 将军，这件事情我们已查清楚了幕后主使。